0: Stranger to the Rain. 아, 나 그거는 여기 리오 크리스토 가일 나 루버를 타고. Why have you left the one you left for me? 에, 어서 이라 드기래 또 어디가 내 노아 코알이 우리 무아차 코니니 오죽해. 에헤. 에, 나 Kenny Rogers if you want love 다가가 내밀어 거리 나의 모이다인 레아 다 디타시아 로시데 로시니로 가. 나디가 내 오야 때 케이드 휘틀리. 네, 와인들 보러 와리 와벨. 히히히. 내 조여 외로로 로 알리슨 크루즈. 로로로로로 히히. 나주 아이라 그림 뭐냐? 레아루니로 알리슨 베레 모노 또고 케이 오시오 또고 쿠이 케이드 휘틀리. 너 이니로 보러 로 와벨. 내 조여 외로로 나주 아히. This one.
1: It's amazing.
0: I know you know that version. Here on the cover.
1: Without saying a word, you can light up the dark.
0: Alison Krauss.